0: 맞춰. 맞추어라우치아 떼따마이치 마따따우에마나키 나푸깽아 옹아따마리키 다야츠킹아 메아호하에
1: 다야츠킹아 메아호하에